아우와 수저 카날리 것은 그나도 도그로처럼 못당샤 펄리에게 증다북 샬까마 반드니 배치고 탕라이시오는 디니니 샬 조던이 바기 감그릉 또비 파이통 흐리네 쇼리모니 비승티노 디니니 반다노 쟁나 탕통오 샬까마 반드니 배치고

0: 자 뭐 알아서 땅 왕만 아소리 자꾸라 미신 미신 거. 제이 그거 막 그게 아버님 미신 뜨냐 다 보고 이거 들을 때 어디 블록이 가요. 그가 이러고 제 같이나 이렇게 버럭도 좀 벌써 막 미니 아르원은 계라 리자카노 때 밥이 노노 엠 하이도 되지 않니 하지 마야. 그 여러 제 그거 버럭 봐야 그거 제 엠 클라이
1: Apo de ko eta ke bijaka apo sin se sai mana ta o kai to aw aw hai ke no ka si ani bi sin ti ro ni to pai thang ka ba o jora ni nga kai
0: blai
1: blai nyo ham bai
0: madam
1: no no bo blai no ham bai aw kok ma shalai lia blai no kha ba cha jak nei kha nang jak nei kok sai tong mani sin ta ko आओ गंगा चिंग अबने उल्लिबेसबो हाइनो हाइफाइपिनाय ताबने बंगा सजरतिनो ताबो खाइनि करंग पांदा